0: 아니 지금 저번에 그런 거 김준 씨가 마이라 보고 오씨 에 아무나 하고 고로 왔나 가만히 봐도 마이사르 봐.
1: 그냥
0: 마이사르 봐 거기. 아니 이 파파다 좀 잘 좀 아니면 파파티.
1: 아와도 파파티.
0: 아. 해요도 파파티 무절로 와가 제가 누야. 오씨 자하나 가보네 이 파파티 파파티. 맘부터 우야 가이 저기 싶다 뭐냐. 아.
1: 오, 그때 뭐냐? 그 별로가 필요 없는 하도 별로 애쓰다 커버스 뭐.
0: 그래서 그러셔가 나고도 못이 이거 해지 말 미세가 오셔라 뭐 가지고 이제 문을 가지고 좀 와라 가지고 좀 와라. 이게 무슨 말이다 보고 과원 고르는 건 같은 거는 김민세 분들 본 같이 뭐 이 하이제 자가로 와 아무티 마마이라 보고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0: You said, I'm going to keep one more. Maya Bogotin Kamun, who haka Tikwanana, Gan Savin, give a music out Fela, Utopa, give a music out Fel Kakaman Hana Buke. Leona, a Hana Bukinale, Mabalan in the Malut. What's on the way?
1: Kamoga Hana Buk.
0: Hey, hey, I have a hack.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0: I'm going to go to the house. Una le ka ha re mo di le ka sha snack ah ke tswa ke tile le ka ah ka mo go hao ya ga teng o ka bukana nyanyana o re wa di medisa o ka bo tshabelo mo ntaba ntse le mfa ke go ya ka se se na le ma di ba go